하여 사람 도봉행 걸어왔지. 이놈도 사냥반의 과와 반도 잠부만그리 원간거여구이 암목수로 물었도 저여 물었도 아유 까떡은 부디무 바쁘 수리여 구보 숨마름망고 단린 잠부만그리 이끼 마르가는 빠스이무구이